0: 집사.
1: 갱인다. 갱인다.
0: 블리짓.
2: The semen ass.
0: 수마토크.
3: Sex.
0: 일고. 일고.
3: Loop it up, my.
0: Venetian parts, kayak.
1: Suction.
3: Coming.
0: Bruga.
3: Master. Dungeon.
0: Ishumat.
1: Fucking
0: slaves.
1: Gay party.
0: Проходят мимо.